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나와라. 이 남자를 거기 좀 치마가 빨리 나와. 유리를 되면 내 스토리라인 더 나카메더너 얼른 나가봐라. 작성 써봐. 이 남자를 거기 좀 치마가 얼른 나와. 유리를 되면 내 스토리라인 더 나카메더너 비.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오전 10시가 가까워지면서 한산하던 서울 시내에도 정체 구간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우선 북부간선도로 도심 방면 목동나들목에서 하월곡램프 지나는데 시속 30km 안팎이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도 하월곡램프 부근과 목동나들목에서 신내나들목 쪽으로 짧은 서행 구간 생겼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은 장진나들목 지나면서부터 속도 줄이기 시작합니다. 수서초등학교 쪽으로 몰려있고 계속해서 탄천일교까지 서행합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도 가양대교에서 당산철교 지날 때까지 다시 마포대교에서 한강대교 지날 때까지 이렇게 속도 내기가 어려워졌고요. 올림픽대로 하는 방면 동작대교 아래 1차로에서 화단 정비 작업 계속되다 보니까 뒤쪽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부터 몰리기 시작합니다. 이후로도 잠실대교 조금 부근과 1차로에서 공사합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TBS 교통정보. 지금 충청권에는 비 오는 곳이 조금씩 늘고 있고요. 수도권은 잔뜩 흐린 하늘에 기온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5.9도고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까지 비 소식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한산하던 고속도로에도 정체 구간이 하나둘 늘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 부근부터 수원 쪽으로 밀리다가 달래내 부근부터 반포까지 이제 서울시 구간의 긴 구간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도 잠원에서 서초까지 속도 내기가 어렵고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북수원에서 부곡 쪽으로 5km 정도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는 계양에서 송내 쪽이나 장수에서 송내 쪽으로 이미 정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설악부근 갓길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으니까 사고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서울 시내도 고속도로도 정체 구간이 조금씩 늘고 있는 가운데 고장차 소식이 잇따릅니다. 동부한산도로 의정부 방면은 한천교 부근 3차로 고장나 버스가 있고요. 반대 동부한산도로 성수대교 방면은 도봉지하차도 3차로에 역시 고장차가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4차로에도 고장차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잠실대교 조금 못가 1차로에서는 화단 정비 작업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재대로 수서 방향 양재나들목 조금 못가 4차로에서도 사고 났으니까 2차 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팔탄분기점 부근 4km 정도 정체인데 1차로에서 고장차가 있기 때문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분기점 부근의 정체도 안성분기점 부근 5차로에 고장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서울 양양 고속도로 서울 방향의 정체 구간이 여러 군데 생겼습니다. 강촌 부근에 있었던 사고는 조금 전에 정리가 됐지만 강촌 부근부터 가평 휴게소 쪽으로 여전히 속도 내기가 어렵고요. 서종에서 화도 쪽으로는 정체 구간이 깁니다. 또 미사대교에서 올림픽대로 진입하는데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 쪽으로 쭉 밀리다가 안성 나들목에서 안성 분기점 쪽으로도 다시 정체인데 이 안성 분기점 부근의 고장차가 조금 전에서야 정리된 상태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직 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여기 포함해서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교까지 정체입니다. 영동 고속도로 인천 방향도 면원 부근에서 둔내 터널 쪽으로 밀리는 가운데 호법 분기점 부근의 고장차 갓길로 옮겼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

0: 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4: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전라권 일부 지역에는 현재 호우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빗길인 구간 지나는 분들은 더욱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외곽 의정부 쪽으로 가는데 한청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버스가 서 있습니다. 고장차 지점 바로 뒤쪽에는 승용차끼리 부딪힌 사고도 있는데요. 사고 차량들이 그대로 서 있고 또 진입로 부근이라 더 혼잡합니다. 반대 성수분기점 쪽으로 가는 데는 노원교를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 있었고요. 북부간선도로는 도심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공 램프까지 더딘 흐름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2도, 습도는 66%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내가 주인 허리케인 라디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데 최강일구입니다. 변화란 180도 달라지는 게 아니랍니다. 그런 식으로 한 번에 바꾸려다가는요, 괜히 애만 쓰고 아무런 해결점도 찾지 못할 때가 많죠. 진정한 변화는 딱 2도 변화를 통해서 온다고 합니다. 두 번 화낼 거 한 번만 화내고, 비뚤어진 액자 바로 고치고, 한 번 더 웃고, 다른 사람을 조금만 더 배려하고, 요렇게 마음과 행동을 약간씩만 조정하는 2도 변화면 충분하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부터 바꾸어가는 노력. 그런 것들이 쌓여서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하루가 달라지면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막막해서 앞이 안 보일 때도 있지만 하루하루씩 견디다 보면 어느새 그 길의 끝도 보이겠지요. 하루하루 그게 시작입니다. 그 하루 오늘도 잘 보내고 계십니까? 8월 30일 일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발할 뉴스 연중 무휴 하리케인 라디오 시작! 실버돌 힘

여러분, 오늘은 백중입니다. 100가지 결실이 맺힌다는 뜻처럼 과일도 채소도 곡식도 풍성해지는 시기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풍요로운 밥상을 마주할 때마다 누군가의 땀과 수고도 함께 생각해야겠죠. 오늘도 좋은 음악과 사람 사는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쇼. 그리고 풍요로운 계절에도

통장은 여전히 10년 가뭄처럼 적적 갈라지는 흉년인 남자 황강욱의 이종황 선생입니다.

0: 음수사원. 마실 음, 물수, 생각사, 근원원. 그 물을 마실 때는 그 물에 근원을 생각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마주하는 오늘, 우리가 그 먹는 밥 한 끼 뒤에 농부들의 땀과 노고가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사는 안 지어도 밥은 누구보다 아주 그냥 풍성하게 먹는 남자, 개털 인생 황당 이종원입니다.
1: 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2: 하나 더 남았어.
1: 남았습니까?
0: 오늘도 겸손하겠습니다.
1: 음수사원. 야, 좋은 말씀입니다. 이거 근데, 예? 물 마실 때 물의 근원을 생각하라. 왜 근원을 생각해야 돼요, 선생님?
0: 그러니까, 이 밥을 함께 이제 농부들의 땀, 원고대로 해.
1: 그러면,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0: 사실 저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백중 아니겠습니까? 또 좋은 시간이니까 시작부터 좀 좋게 좋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1: 이게 누가 한 말이냐고.
0: 그러니까 우리 최일구 씨가 좀 아실 것 같은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 이 음수사원은요, 중국 남북조 시대 시인이자 문장가인 유신이 쓴 시 징주곡에 나오는 말인데요. 음수사원 굴정지, 물을 마실 때는 우물 판 사람의 노고에 감사한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0: 물을 마실 때는 우물을 판 사람의 누구?
1: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돗물 마실 때는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0: 서울시를 생각해야겠습니까?
1: 네. 서울시도 생각해야 되겠고, 청평댐 그 관리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0: 예, 서울시. 그렇죠? 예, 서울시 여러분 좀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최일구 씨는 참 이렇게 아는 게 많은 거 보면, 그래서 머리가 아주 무척 큰가 봅니다.
1: 그 선생님도 물 마실 때 뭐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0: 저도 가끔은 뭐 이 물값은 누가 낼까 뭐 그런 고민을 하고는 합니다.
1: 누가 내요?
0: 모르겠습니다. 뭐 계좌이체가 돼서 누가 내주는지. 예.
1: 누가 내, 우리가 내는 거죠, 선생님.
0: 너 네. 오늘 왜 이렇게 애드립이 많어?
1: 아이고, 역시 현실적인 철학자십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또 한 가지 특별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선생님,
0: 예.
1: 컨트리 음악의 전설 달리 파튼, 이분이 우리 곁을 떠났어요. 80세를 일기로 떠나셨는데, 아, 그녀는 평생 음악으로 전 세계 팬들한테 기쁨도 주고 수많은 사람한테 희망을 전했던 스타일 아니었습니까?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허리 디스크쇼에서 그녀가 남긴 음악을 두 곡을 좀 차분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1: 두 곡을 잇따라 듣는 거예요? 아니면 차례대로 듣는 거예요?
0: 차례대로 들을까 합니다.
1: 그럼 첫 번째는 어떤 곡이에요?
0: 근데 이걸 달리 파튼이라고 해주셨는데, 저 때는 돌리 파튼으로 읽었는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 저희 때는 달리라고 읽었거든요.
0: 저는 이제 돌리인데. 네. 아, 달리나.
1: 저 선생님. 예. 선생님, 그 써 있는 대로 하세요. 괜히 애드립 하지 마시고.
0: 너부터 시작했잖아. 1980년에 발표된 돌리 파튼의 아주 대표곡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동명의 영화 9to5의 주제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매일 반복되는 직장인의 고단한 삶을 유쾌하게 풀어낸 그런 노래입니다.
1: 네.
0: 특히 이제 이 타자기 소리를 연상시키는 아주 경쾌한 리듬과 달리 파튼의 특유의 밝고 시원한 보컬이 아주 인상적인 곡입니다. 그 일은 좀 힘들어도 음악만큼은

0: 1975 Dolly Parton 노래. 이게 전 세계 직장인들의 애환을 노래로 바꿔버린 명곡 아닙니까, 선생님?
1: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 노래를 생각하면은 9시에 출근해서 그 5시에 퇴근하는 그런 분들.
0: 네.
1: 참, 그분들이 아주 참 제일 부럽습니다.
0: 그렇죠. 선생님은 평생을 프리랜서로 살아오셨으니까.
1: 아니요. 저는 뭐, 이제 일어나도 뭐 갈 데도 없고.
0: 네.
1: 뭐, 좀 뻘쭘하지 않습니까?
0: 일어나. 누워 계십니까? 하루 종일 그러면?
1: 가끔 휠체어 타고 나갔다 왔다 합니다. 다리가 아파가지고.
0: 4723님께서 문자를 보냈네요. 돌리 파튼이 나왔던 9 to 5 이 영화 저 어릴 때 보고 와서 와, 미국 사람들은 5시에 퇴근하는구나. 일찍도 하네. 그랬었거든요.
1: 아, 예전 노래 아닙니까? 그쵸? 네.
0: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1: 네.
0: 우리는 9 to 5라는 게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할까 말까 하는 거고. 아직도 우리는 9 to 6 아닙니까, 지금? 예? 네? 그 얘기라는 거예요.
1: 저는 안 다녀봐서 모른다고, 이 녀석아.
0: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 다음에 6502님. 하도 졸려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우나인데요. 아무래도 여름이라 손님이 드문드문합니다. 손님이 좀 거시기 하니까 라디오를 좀 크게 하고 졸음을 쫓고 있습니다. 참 재밌네요. 아. 허리케인 라디오의 허리디스크쇼. 네.
1: 아, 진짜 그 사우나 사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0: 그러신 것 같죠?
1: 아, 네. 그 사우나 가본 지가 참 오래돼가지고 요즘에 최구 씨 그 사우나가 들어갈 때 얼마씩 합니까, 그게?
0: 글쎄요, 때 안 미세요?
1: 그걸 왜 밀어? 그냥 자동으로 떨어지는 게. 저기, 우리 6502님, 혹시 마음에 여유가 되신다면은.
0: 사우나 티켓?
1: 어, 한 3회 것만 줘봐요. 어?
0: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고.
1: 아, 재밌대잖아. 아, 어.
0: 자, 그러면 다음 곡은 돌리 파튼 노래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1: 자, 사우나 3회 이용권을 위해서 다음 곡 준비했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에 발표된 이번엔 듀엣 명곡입니다. 돌리 파튼과 케니 로저스 아시죠?
0: 네.
1: 케니 로저스가 함께 부르면서

0: 아주 그 두 사람의 대표적인 듀엣곡이 됐습니다.
1: 저기요 선생님, 켄니 로저스가 아니고요. 그냥 케니 로저스 하면 돼요.
0: 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틀리가 빠져가지고.
1: 아, 저는.
0: 제목은 그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인더스트림.
1: 아이슬랜드가 아니죠.
0: 뭡니까?
1: 아일랜드죠.
0: 아일랜드니까? 왜 근데
1: 아이슬랜드는 묵음이죠, 묵음.
0: 그거 언제 묵음이 됐냐, 그거?
1: 예, 옛날부터 묵음이 됐어요.
0: 아일랜드 인더스트림.
1: 예.
0: 그냥 번역하면은 흐르는 물 속의 섬들인데요.
1: 그렇죠.
0: 세상이 좀 그 아무리 거칠은 물결처럼 흘러가도 서로에게 좀 서로 이렇게 내 손 잡아봐. 이게 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1: 그렇죠.
0: 두 사람의 그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1: 네.
0: 특히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서로 다른 듯 하면서도 그 절묘하게 어우러집니다. 오늘은 둘리 파튼을 추억하면서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1: 네.

0: 네. 케니 로저스와 달리 파튼의 아일랜드 인더스트림 아주 유명한 노래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선생님 이 아일랜드 인더스트림 이 노래 말이 뭐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도대체? 예?
1: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세상이 이제 아무리 거친 물결처럼 흘러가도 좀 서로 좀 의지하면서 같이 좀 이렇게 사랑하면서
0: 아니 그러니까 섬하고 물하고 섬 사겨라 그런 얘기예요?
1: 여기까지만 해.
0: 아, 할래 그러십니까, 선생님? 저 김처복만이 청취자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 개털 황당 선생님, 혹시 기업은행 계좌도 갖고 계세요? 여기 시화공단점 기업은행 앞인데 개털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요. 아주 조금 보태드리려고 그러거든요.
1: 제가 사실
0: 기업은행 계좌 있으면 보태드리죠.
1: 기업은행이 문제가 아니라 김처복만이. 저거 한번 걸리기만 해, 아무튼. 이번 상습범 같으신데, 저번에도 한 번 나 저기, 군산 쪽에서 한참 3시간 헤맸잖아, 찾다가. 군불만 떼다가 사라지는 김처복만이.
0: 예.
1: 그냥 거기 두고 가라고, 좀 제발. 경비한테 맡게, 계좌로 뭐 하지 마시고.
0: 자, 이제, 저희 같은 얘기도 했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즉석 신청곡을 지금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참여 문자 번호는 샵0951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적어서 보내주시면,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여러분의 사연도 보내주시면, 허리 디스크 쇼에서 개털 이종황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저희가 또 뭐 TBS가 이게 뭐 출연료도 못 받고 막 힘들지만, 여러분들의 그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네. 아주 힘이 나고, 으쌰으쌰 하게 됩니다.
0: 아, 그럼 50원, 100원 문자 받으면 우리한테도 좀 떨어집니까, 선생님?
1: 아, 그거 놔주는 거 아니야? 아, 난 놔주는 줄 알아. 아, 줘주는 게 아니었습니까?
0: 자, 그러면 첫 번째 신청곡 소개해 주십시오.
1: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 5178님의 사연입니다. 50대 가장입니다. 얼마 전 그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0: 아이고.
1: 갑상선암 3기. 아, 그, 정말 청청 병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평생 함께 살면서 제 아내에게 무심했던 거 아닌가. 막 후회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치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만큼은 아내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내에게 들려줄 노래를 선곡을 이종원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하고 주셨습니다.
0: 듣기만 해도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1: 사실 그 힘든 터널을 지나갈 때 가장 큰 힘은 그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는 그런 사실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오늘 이 부부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밤이 오고 세상이 어두워져도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투병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지나가고 있는 5178님의 그 부부의 굳건한 사랑을 응원하며 베니킹의 스탠바이 미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0: 네.

0: 김태진의 스탠바이미 듣고 왔습니다. 5178님 부부의 굳건한 사랑을 응원하면서 네, 이종학 선생님께서 베니킹의 스탠바이미 참 적절한 선곡을 이렇게 적시적재 하십니다. 선생님
1: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2: 직설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음악적인 경륜과 네. 뭐 삶의 지식 해박한 뭐 그런 것들이 뭐 다 겹쳐서
0: 아니, 그만하시죠.
2: 저의 네. 됐어요. 네.
0: 자, 새싹 문자로 5568번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우연히 텔레비전을 틀다가 이주왕의 허리 디스크쇼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보이는 라디오 DJ 최일구 앵커님 젊었을 때 향수를 느끼게 해줍니다. 너무 좋은 팝송을 듣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연히 허리 디스크쇼를 보셨는데
2: 예.
0: 선생님 칭찬은 안 하고 제 칭찬만 하셨네.
2: 예? 그 DJ 최일구 앵커님 최일구 진행은 내가 했는데 왜 최일구가 저 친구는 제 보조 DJ입니다. 오늘은 보조 DJ니까 아무튼 그래도 5568님께서 오늘 처음 문자를 주셨는데
0: 네.
2: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또 백중 아닙니까? 백중
0: 예.
2: 여유가 있으시면은 농협으로
0: 아니 왜 또 농협 계좌입니까?
2: 오늘 백중이 또 농민의 날이고 그러니까 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도대체 선생님 계좌가 몇 개 있어요?
2: 이러다 보면 하나 걸릴 거 아니야. 어.
0: 자, 선생님 다음 사연 좀 소개해 주십시오.
2: 다음은 문자 6802님의 사연입니다. 올해 67세의 남성입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충격을 받아 큰 마음을 먹고 이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0: 네.
2: 아, 살이 좀 많이 찌셨나 봅니다. 처음에는 그 걷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요즘은 헬스장에도 다닙니다. 살도 많이 빠지고 무엇보다 그 몸이 참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좋아졌고 예전보다 훨씬 활력이 막 생겼습니다. 운동할 때 그 들으면서 좀 으쌰으쌰 힘이 나는 그 노래 좀 부탁드립니다.
0: 아, 야, 좋죠. 예. 67에 이제 새로운 도전을 6802님이 시작을 하셨다고 그러네요. 어우, 멋집니다. 네.
2: 자, 그러면 그 오늘은 우리 6802님이 좀 헬스장 러닝머신의 속도를 좀 올려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질주감 넘치는 신디 사이저 사운드.
0: 선생님.
2: 예.
0: 제대로 좀 읽으세요.
2: 나 영어만 나오면 좀 디피컬트해.
0: 다시 읽으세요, 다시.
2: 질주감 넘치는 신디사이저 사운드.
0: 예.
2: 운동의 텐션을 한껏 끌어올려줄 80년대 팝의 명곡입니다. 요거 그냥 처음부터 이 드럼이 나오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 아하의 Take on Me.
0: 아하. 아하하고 하하하고는 어떻게 뭐 가족 관계예요, 뭐예요?
2: 어, 그거는 내가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0: 네.
2: 아무튼, 인생 60,

0: 70회도 얼마든지 새롭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1: 네. 저기 선생님도 식사하시고 좀 걷고 그러세요? 혈당을 좀 떨어뜨려야 되는데.
0: 야, 그 계속 굶고 있는데 무슨 혈당이야 이.
1: 노래 듣겠습니다. 아하, 헤이컨.

0: 네, 아하의 테이크미.
1: 그 예전에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아주 그 만화를 아주 찍고 나온 그런 남자 같이 아주 잘생긴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하.
0: 좀 못 봐가지고요. 잘생겼어요?
1: 아니, 우리 최구구도 모르는 게 있습니까?
0: 아, 모르는 거 많습니다.
1: 여섯, 네. 성공했네요.
0: 자, 노래 듣고 계시다가 6512번 청취자께서 긴 문자를 보냈네요. 허리 디스크 쇼가 있어서 목요일이 더더욱 기다려집니다. 두 분의 케미는 최고예요. 아이고. 음악 감상실에서 커피 마시면서 DJ한테 신청해서 팝송을 들으며 친구들과 즐거워했던 그 시절이 아련히 그립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1: 아유, 저도 예전에 그 DJ박스에서 네. 황당 이종환 DJ 하지 않았습니까?
0: 그랬지요.
1: 막 쪽지들이 막 오고 여자 아가씨들께.
0: 아, 뭐 만나자고 뭐 그런 것도 와요?
1: 그래서 이제 막 펴보면은. 네. 너 언제 돈 갚아?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0: 자, 계속 소개해드릴게요. 황당 선생님, 근데 죄송한데요. 네. 일주일에 한 번만 더 출연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주일에 두 번 출연해달라는데요?
1: 얼마나 좋을까요가 아니라, 네. 얼마나 줄래요?
0: 이렇게 재미있는 허리케인 방송을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페이도 없이 출연료도 안 받고 열정을 다해서 방송하시는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참으로 존경합니다. TBS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즐겨 듣는 스모키의 Living Next Door to Alice를 듣고 싶네요. 네, 신청곡이에요. 말씀을 해주셔야죠. 안 들리세요?
1: 아니, 듣고 있습니다.
0: 아니, 그래서 청취자가 앨리스 듣고 싶다 그러면 한 말씀 해야죠.
1: 그게 앨리스가 뭐 이사를 가고 그 짝사랑하던 또 여자친구가 또 남아가지고 그를 좋아하고 뭐 그런.
0: 앨리스가 이사 가는 게 아니고.
1: 네.
0: 그 남자친구가 이사 가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앨리스가 이사를 갑니다.
0: 아닐걸요?
1: 그럼 이따 노래 들어보시면서 가사를 한번 번역을 해보죠. 저희가 좀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0: 아, 동시 통역이 되십니까?
1: 아이, 걱정.
0: 아, 좋습니다.
1: 제가 영어는 좀 미국 무대에 있었고.
0: 아.
1: 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0: 아, 공부 무슨 공부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
1: 미시시피 공부해서
0: 아,
1: 선반과 나왔어요.
0: 야, 거기 유명한데 거기. 야, 정말. 자, 그러면 준비됐답니다. 스모키의 Living Next. 미국 무대에서 방해하셨다고 빠블러 그러는데.
1: 네? 그것까지는 적지 마.
0: 자, 스모키 Living Next Door to Alice 듣고 오겠습니다.
1: 9704님 것도 하나 더 읽어드리죠, 그러면. 인터넷.
0: 아니, 쟤는 뭐 듣겠다고 해놓은 것도 하나 또 소개하라고.
1: 인터넷.
0: 9704님. 선생님 소개해주세요, 그러면.
1: 인터넷 불통 지역인 군부대 공사 현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황당 선생과 최일구 앵커, 그 조크가 듣고 싶어서 일손을 놓고 잠시 자동차를 이동하며 잘 듣고 있는 찐팬입니다.
0: 네.
1: 스모키의 어머나, 스모키의 노래 아무거나 상관없이 듣고 싶습니다.
0: 예.
1: 6512님이 주셨는데,
0: 예.
1: 같은 한 집에 살고 계십니까, 두 분? 예. 아이고, 잘 됐습니다, 아주.
0: 예. 그러면 사연 한 번만 더 소개할게요. 4636님이, 선생님 안녕, 역대급 더위로 고생 많으셨죠? 오죽하면 야구 경기가 취소되기도 했을까요? 다가오는 9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 기분이 더 좋아질 것 같고요. 신청곡이 있습니다. 사라 브라이트만의 넬라 판타지. 자, 그러면 스모키의 리빙 넥스트 도어 투 앨리스, 사라 브라이트만의 넬라 판타지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리빙 넥스트 도어 앨리스하고 넬라 판타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2087 청취자께서요, 노래 들으시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심 어린 문자를 보내셨는데, 선생님, 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좀 들어보세요.
1: 네.
0: TBS 진심 응원합니다. 오랜 시간 무보수로 방송을 지켜주시니 제가 다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듭니다. TBS의 빠른 정상화를 기원합니다.
1: 아이고 세상에. 네. 2087님 그 너무 그렇게 막 죄송해 하시지 마시고 그냥 농협으로 보내주시면 간단한데 뭐 그렇게 미안하시고 그냥 뭐 몇 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0: 아이 선생님 여기서 그러시면 되게 자꾸.
1: 아니, 너무 죄송해 하시니까 참 마음이 안쓰러웠어요.
0: 아니 선생님 저도 그 계좌 하나 만들면 안 될까요?
1: 나부터 살았죠. 너는 이 녀석 젊은 녀석이
0: 젊다죠 선생님.
1: 이제 60몇년
0: 저도 67입니다 선생님만 90살이 아니고
1: GT가 자꾸 찍찍거리고.
0: 자 이어서 0183님
1: 예.
0: 황당 선생님 열혈 팬이에요.
1: 아, 감사합니다.
0: 저도 금융 쪽으로 안 좋은 상태지만 같이 힘내서 힘든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게 견뎌봐요. 언젠가는 화창하게 빛날 날이 오겠지요. 그리고 190님 지난번에 수제 왕만두 덕분에 잘 먹었어요. 두 분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세요.
1: 0183님 그 주신 문자 내용 중에 같이 힘을 내서
2: 아 나봤죠.
1: 같이 힘을 내서 라고 하셨는데 혼자 만두 다 먹으냐? 응? 같이 만두를 좀 나눠 먹자. 뭐 저는 이런 말입니다.
0: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앨리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사를 갔다는 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 그 영어 가사를 자꾸 이렇게 열심히 들었는데
0: 네. 동시통역 되신다면
1: 그러니까 거기 뭐 셀리도 나오고
0: 네.
1: 앨리스도 나오고
0: 네.
1: 누가 이사를 갔나 생각을 해봤는데
0: 네.
1: 그 집주인이 전세금 한 5천 올려가지고 그거 없는 놈이 나가지 않았을까?
0: 아 근데 이게 학설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앨리스가 이사 갔다는 썰이 있고 아니면 두 번째는 앨리스가 데이트 갔다는 썰이 있고 그래요.
1: 네. 그건 내가 네. 메일로 보내줄 테니까 그만 따져. 되게 복잡해요.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은 이어서 네. 자 가사 낭송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0: 어떤 노래 오늘 하실까요?
1: 그 거짓과 위선에 상처받고 사람에게 지쳤을 때 깊은 공감을 주는 명곡 빌리 조엘의 Honesty를 준비해보았습니다.
0: Honesty를 번역을 하면 뭘로 해야 돼요?
1: 뭐 진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 진실이요? 정직하다 아니에요?
1: 정직하다
0: Honesty.
1: 진실하다.
0: 아, 미시시피 공고 나오셨다면 잘 모르세요?
1: 너도 만두 안 받아서 그러니?
0: 어.
1: 자 음악 주시죠. 당신이 다정함을 찾는다면 그건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람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실함을 찾는다면 눈이 먼 것이나 다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요. 정직.
0: 고마워요. 정직이잖아, 정직.
1: 박자 맞추지 마, 바로 좀. 정말 외로운 단어입니다. 모두가 너무 진실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정직. 거의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가장 원한 건 바로 그것입니다.

0: 방송 가고 났습니다. 자, 유망곡 선생님 시간 없어요. 빨리 좀 소개해 주세요.
1: 자, 가요 역사상 최초
0: 소개도 안 하는데 음악이 먼저 나왔어요.
1: 등장한 고스톱 관련 노래입니다.
0: 고스톱
1: 가수 권미 씨의 운칠기삼 고스톱을 오늘 유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0: 네, 운칠기삼 고스톱 오늘의 유망곡입니다. 선생님은 몇 곡까지 해본 적 있어요?
1: 네? 어, 안 갔니?
0: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3: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4: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3: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4: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5: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6: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5: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 광주 대구간 고속도로 남원휴게소 일대로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가운데 대구 쪽으로 가는 갓길 쪽에서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라권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현재 서해 남부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전라 서해안으로 유입되면서 일부 섬 지역에서는 시간당 80mm 이상, 그 밖에 전라 서해안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저녁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부분 그치겠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1도, 습도는 67%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3부 첫 곡입니다. 4779 청취자께서 흐린 날입니다. 남편이 직접 드립한 아메리카노 커피와 함께 서쪽 하늘 노래 듣고 싶습니다. 이승철이입니다. 서쪽 하늘 분위기 좋으시겠습니다.

이승철의 서쪽 하늘 청취자 신청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드립커피 지금 마시면서 이 노래 들으셔가지고 부부가 아주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이승철 씨 참 노래 잘하죠. 제가 여기 상암동에 보컬 레슨 받으러 다닌다 그러잖아요. 요새 이제 레슨 받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이승철의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이 노래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고음에만 올라가면 완전히 이게 안 돼가지고 아 힘듭니다. 이승철 씨 참 노래 잘합니다. 네. 자 2084님께서 나눔 선물 후기를 보내셨는데 사진과 함께 보내셨는데 보니까 오란다 세트를 받으셨구나. 안녕하세요 일구형. 얼마 전에 나는 퀴즈로 오란다 강정을 받았는데요. 집사람이 정말 맛있는 거 받았다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강정인데도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집사람이 이런 거는 많이 받아오라고 합니다. 쌀과밀 대표님께도 너무 감사하고요. 사람이 나눔을 실천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쌀과밀 대표님과 나눔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 존경하고 대박을 기원합니다. TBS도 정상화도 기원하고요. 예. 그러니까 오란다 강정 세트인데 몇 번 저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2084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해주셨네. 강정인데도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다. 아, 이런 특징을, 장점을 설명을 해주시네요. 딱 한마디로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강정이다. 쌀가밀 사장님께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금요일 프라이데이입니다. 잠시 후에 애들은 가라! 실버돌 힘든 싱어들만 나옵니다. 60 이상만 출연이 가능합니다. 3승에 도전하는 엄마 엄마를 부른 남해의 이미자 류인숙 씨하고 새로운 도전자입니다. 가수 신한산 씨가 나옵니다. 신한산 씨. 네. 다들 예명이 독특합니다. 신안산. 네. 왜 안산 씨인지 모르겠어요. 네. 안산에 사시는지 신안산인지 구안산도 아니고 신안산. 네. 밖에서 봤는데 아주 외모가 뭐 출중하시고요. 반짝이 옷을 입고 딱 등장을 했는데 저 다릅니다 벌써 품격이. 그리고 오늘 사회는 누가 보조 MC는 스탠드바 MC 경력 30년 경력에 빛나는 힘든 싱어의 전문 보조 MC로 최근에 취직을 했죠. 예, 취재연년은 없이 취직만 했습니다. 가수 남산 씨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만 타면 오는데 차

0: 예비 스타의 산실 보정 없는 진검승부 짠내나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 특집 기획 실버돌
1: 힘든 싱어
0: 좋았어. 아, 좋았습니다. 자, 여기 출연은 무조건 뜹니다. 애들은 가라. 나이 60 이상만 출연이 가능한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보조 MC입니다. 차만 타면 우는데 국민가수를 꿈꾸는 실버돌 힘든 싱어 2대 가왕 남산씨 사우스 마운틴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서울교통방송 스페셜 게스트 마스터 세레머니로 등극하고 있는 가요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국민가수를
0: 그만해 그만
2: 가만히 있어보세요.
0: 가요계의 무슨 센세이션이야 센세이션
2: 센세이션 자 국민
0: 아니 그 사서삼경도 뛰었다며
2: 아 제가 겉표지만 읽었습니다.
0: 고등학교 때 이분이 네. 사서삼경을 겉표지를 다 읽었다는 거 아니야.
2: 여보세요 남 얘기 따가면 안 됩니다.
0: 자 오늘 보조 MC 오늘 몇 번째예요? 세 번째인가?
2: 지금 세 번째 출연하고 있는데 아. 지금 각기각층에서 네. 너무 재밌고 오. 너무 웃긴다고
0: 예.
2: 남산 가수가 이렇게 재밌는 가수인지 몰랐다.
0: 가수는 웃기면 안 되죠.

0: 노래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여보세요?
0: 예?
1: 요즘에는 팔방 미남이 돼야 됩니다.
0: 팔방 미남?
1: 미든 미남이든 아무튼 다 잘하면 됩니다.
0: 야, 정말.
1: 예능도 잘해야 되고, 네.
0: 칵테일 바 MC 경력 30년이라니까 대단한 그
1: 칵테일이
0: 재치야.
1: 아니고 스탠드바 MC입니다. 7080, 가라오케, 야시장부터 시작해서. 아. 안 해온 게 없어요. 이벤트 아. MC까지, 예.
0: 무슨 어디에?
1: 저 아저씨한테 물어보세요.
0: 스탠드바. 근데 문자도 왔어. 4566님께서.
1: 예, 예.
0: 특별 게스트. 예. 바로 열고 본인 주장.
1: 예.
0: 특별 게스트 MC가 재밌어서 오늘도 들으러 왔어요. 차만 타면 오는데 대박 응원합니다. 4566번님 어디 뭐 친척이에요?
1: 아, 제가 잘 모르신 분인데. 네. 아마 저를 팬으로
0: 진짜
1: 열심히 응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0: 차만 타면 오는데 이 노래는 전국 라디오 중에는 유일하게 TBS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만 나갈 것 같아요.
1: 아, 제가 그 SBS 네. 전국 탑텐가
0: 자, 오늘의 도전자. 자, 그러면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거 반짝짝 여기 이 페이지.
1: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며 노래에 대한 열정을 키워온 가수입니다.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졌으나 경기도 안산으로 내려와 새로운 삶을 시작, 기어이 사업을 성공시킨 후 가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악 분위기의 타이틀곡 텅으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열정의 실버돌입니다. 무명전설 최우진, KBS 아침마당 송나윤 가수가 불러서 더욱더 유명해진 노래 가수 신안산 가수를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2: 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이렇게 잘해주셔서.
0: 성함이 예명을 신안산으로.
2: 네네.
0: 그게 보니까, 보조 MC 소개를 보니까.
2: 네.
0: 사업이 실패했는데 안산으로 가서.
2: 네네.
0: 새롭게 성공을 했다. 그래서 예명을 신안산으로 하셨나봐.
2: 네, 좀 제가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다가. 네. 뭐 이제 목숨까지 끊으려고 가는 저런. 곳이 안산이었어요.
0: 아이고.
2: 그래서 그 곳에 가서. 예. 나름 한 3개월 후부터 일이 이렇게 잘 풀리기 시작해서.
0: 예.
2: 뭐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뭐 다 되돌려놓고. 예, 그리고 나서 안산을 좀 많이 알리자. 그래서 힘든 분들 이 안산에 와서 사시면 다 성공한다. 네. 이런 마음으로 이 원래는 안산이라고 이름을 지려고 했는데. 네. 앞에 제가 신자를 누차. 네. 그래서 새로운 안산, 신안산 이렇게 해서 신안산으로 이 이름을 좀 짓게 됐습니다.
0: 그러셨구나. 예, 예. 그래서 안산이구나.
2: 네네.
0: 안산에 가면 저도 땅이 한 2만 평 있어요.
2: 네? 오, 그래요?
0: 네. 네. 아, 신안산이시라며 모르세요? 안산 땅.
2: 네, 안산 땅. 안산 땅.
1: 살 안 산다 해서 안산입니다.
2: 예, 예, 예.
0: 뭔 말인지 아셨어요?
2: 예, 예, 지금 알았어요.
0: 안산 땅이라니까?
2: 네네.
0: 아직 안 샀다고.
2: 네네.
0: 살 거라고.
2: 아유, 그럼요.
0: 아, 그러면 그때 완전 절망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안산에 내려간 때가 몇 년 전이에요?
2: 그때가 지금으로 한 13년?
0: 네.
2: 13년 정도 됐어요.
0: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구안산 아니고요. 신안산 씨. 자, 그러면 30초 셀프 PR 시작.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악가요 텅이란 곡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 신안산입니다. 이 텅이란 곡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얼마 전에 MBN 무명전설에서 이 가수 최우진이 하고 또 KBS 아침마당 송나윤이 제 노래를 이렇게 텅이란 곡을 잘 불러줘서. 네. 요즘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열심히 활동하는 가수 신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텅 많은 응원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그래요. 네. 자, 지금 이 나가는 노래가 이제 텅이라는 거죠.
2: 네.
0: 그러니까 청자들은 그 발음만 들으면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2: 네.
0: 통장 말고.
2: 네.
0: 통장 뭐 이럴 때 통.
2: 네,
0: 통 지었다.
2: 텅 빈 가슴.
0: 아, 그런 얘기입니까?
2: 네,
0: 내 가슴 지었다.
2: 예, 이별의 아픔을 그린 곡이에요. 그래서
0: 한 글자로만 하면은.
2: 네,
0: 너무 좀 그래서 좀 길게 하시기로 했어요, 제목을. 그냥 텅 그러니까. 아, 텅 빈 마음, 네, 이별의 아픔을 낳았구나. 네. 어차피 1라운드 때 이제 하셔야 될 거니까, 네, 본인 노래를. 네, 네. 자, 소개를 잘 들었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은 그, 뭐예요. 그, 신한산 씨가 안산에 살면서, 네, 심리 상담 치료사, 네, 또 라인댄스 치료사 1급 이렇게 갖고 계시는데, 네, 심리상담 치료를 누구 어떤 분들 심리상담을 해줍니까?
2: 그 노인분 심리상담을 좀 해주고 있고요. 네. 그 노인분 연세가 드시면 이제 앞으로 미래에 남은 인생에 대한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거 많죠. 갈등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네, 조금 이렇게 위로 차원 또 마음을 좀 안정시키는 이 그런 뭐 삶의 방식.
0: 자격증도 갖고 계시고.
2: 네.
0: 그 노인 돼가지고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게 뭐 돈 문제, 그렇죠, 건강 문제, 네네, 또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2: 그렇죠, 예,
0: 이런 게 있는데, 자, 여기 한번 저기, 예, 예, 심리 상담을 한번 해봐. 나 왜 온 거야 지금 저기?
1: 저 친구는요 저한테 상담을 받아야 된다.
0: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남산 씨가, 예, 예, 상담 받으러 온 사람 치고 고민 한번 얘기해봐.
1: 아, 제가 다른 고민이 없고요. 제가 참 한 터먹 놓은 대로, 네, 가수로 지금 국민 가수가 돼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뜨겠습니까? 한마디로 좀 얘기해 주세요.
2: 이거는 심리 상담이 아니라 뭐 점을 보는 것 같아요.
0: 그러지 않아요.
1: 저분은요
0: 사욕을 갖고 하면 안 돼. 자, 여기까지 하고. 네네. 자, 그러면 지난주 2승 거뒀습니다. 오늘 3승에 도전하죠?
3: 네.
0: 아이고,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챔피언입니다. 남의 딸 가수 류인숙 씨, 어서 오세요.
4: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또 오늘 세 번째 여기 오니까 되게 마치 친정에 온 것처럼 너무 좋은데, 오늘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0: 저희 그 실버돌 힘든 싱어 초대 가왕이 울산에서 KTX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셨던 분이 되셨어요.
4: 저는 버스 타고 왔다가 4시간 반.
0: 버섯이요?
4: 버스.
1: 여보세요, 버섯이 뭡니까? 버스 어떻게 타오니까 차를 타오지?
0: 버스.
1: 차만 타오는데.
4: 네. 버스 타고 오면 4시간 반, 5시간.
0: 그러니까.
4: 네.
0: 아니, 그러니까 초대 가방도 KTX 타고 왔다 갔다 하셨고,
4: 네,
0: 이제 남해에서 이제 버섯을 타고 왔다 갔다, 네, 하시니까.
1: 아니, 가수가 이거 지역사회 이목이지.
0: 차를
1: 타고 와야지.
0: 있다.
1: 어떻게
0: 힘내시고요. 주변에서 어때요? 지난주 2승까지 했고.
4: 네.
0: 응원 좀 많이 받으셨어요?
4: 많이 받고 제 노래 응원도 많이 받았는데 두 분의 티키타카가 너무 재밌으셨다고.
0: 저하고, 네, 남산 씨하고. 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4: 그런 말씀들을 많이, 네, 하셨습니다.
0: 저기 신한산 씨 오늘 도전자 오늘 처음 뵙습니까?
4: 네, 그러면 처음 뵙습니다. 네.
0: 서로 인사 좀 하시고.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네, 네, 반갑습니다. 네.
2: 아니, 아까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같이 타시더라고요.
0: 오, 마치?
2: 예,
0: 여기,
2: 예,
0: 14층 올라오는데.
2: 예, 그래서 너무 의상도 아주 빨간 의상에 너무 얼굴이 미인이시고. 네.
4: 감사합니다.
2: 그러셔서 제가 기가 좀 죽었어요.
0: 류인숙 씨도 도전자한테 덕담.
4: 아, 네, 저는 그 여기 와서 노래 제목 듣고, 오늘 이게 우리 대본이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4: 이거 보고, 와,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지금 속으로, 네, 엄청 떨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나 텔레비전 보시는 분들은 두 분 의상이, 아, 뭐 KBS 뭐 열린 음악회에 못지않은 상당한 의상.
1: 저 친구는요, 저기 약간 박순부당 같이 입고 오셨고.
0: 박순부당. 여보세요. 박수무당이라니?
2: 걱정 마라. 내가 다 도와주마.
1: 너나 잘하세요.
0: 모란이라는 청취자께서 문자를 보냈어요. 신한산 가수님,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왕팬이에요. 항상,
2: 아, 감사합니다.
0: 응원합니다. 노래 좋고 인물 좋고 안산의 명물입니다. 오, 안산의 명물이시네. 신한산 씨.
2: 네, 아유. 네.
0: 본명은 뭐예요, 본명?
2: 이재승입니다. 어이재 자 이럴 수 없죠.
0: 아,
2: 예, 예.
0: 어이재?
2: 예, 예.
0: 이재승.
2: 예,
0: 어이재.
2: 예, 예. 예.
0: 좋습니다. 아, 팬들까지 다 와 계시고요.
2: 아유.
0: 자, 그러면 스탠드바 MC 30년 경력 남산 씨. 오늘 두 가수분 보니까 어때요? 오늘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1: 아, 오늘 두 분을 보니까요.
0: 네.
1: 이 두 분 다가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0: 뭡니까?
1: 첫 번째는 KBS 노래자랑에서 입상하신 분입니다.
0: KBS 노래자랑?
1: 네, KBS 전국
0: 노래자랑.
1: 예, 예.
0: 오.
1: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기가 막힌 아마 대결 되지 않을까. 어려운 대결 될 것 같습니다.
0: 아, KBS 노래자랑에서도 입선이 되면
1: 입상을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0: 입상을 다. 하면은 아주 드라마틱한 대결이
1: 아무래도 실력적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그 심사가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0: 아니, 보좌 입시는 고민 안 해도 돼.
1: 아니, 심사를 발표하는.
0: 청취자하고 제작진이라는 거예요. 아니,
1: 물론, 저도 거기에서 조금은.
0: 아니, 안 해도
1: 발표를 하니까.
0: 안 해도 된다니까.
1: 하지 말을까요?
0: 네. 심사 평만 하실 생각만.
1: 아, 알겠습니다. 네.
0: 자, 그러면 두 분 소개를 마쳤으니까. 자, 남산 씨가 청취자들 어떻게 참여를 하실 수 있는지 안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듬거리지 말고 잘 좀 뜨박뜨박
1: 위반해주세요. 안 노동거리 잘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청취자 응원 문자 50%, 제작진 점수 50% 합쳐서 오늘의 우승자를 뽑습니다. 무료 문자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1번 신안산 또는 2번 류인숙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아, 이제 보니까 이 분량을 빠블로 PD가 주저놨어. 지난지 하도 더듬거리니까.
1: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이제 필요한 얘기만 하는 거지. 뭐 시간도.
0: 근데 뭐 이렇게 대본에다가 이렇게 빨간 표시를 많이 해갖고 왔어요.
1: 제가 사서삼결 했기 때문에 메모를 해야 됩니다.
0: 이거 근데 다 읽지도 않았어. 그냥 메모만 해왔지.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 네. 1라운드 대결 시작할게요. 네. 네. 자, 본인 라이브곡 시작합니다. 도전자부터 합니다. 신한산 씨.
2: 네네. 네.
0: 가서 준비해 주시고 아까 소개해 드렸던 통이란 통빈 가수입니다. 할 때 통. 자, 마이크 헤드폰 쓰시고요. 준비 좀 해 주시고. 자, 애들은 가라 실버들 힘든 싱어 1승에 도전합니다. 구한산 아니고요. 신한산 씨가 부릅니다. 통 박수 문자 주십시오. 1번 신한산입니다.

0: 1라운드 손흥민 씨 먼저 보건자국으로 본인 노래 통이라는 노래. 아, 노래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1: 감사합니다. 아,
0: 좋네요, 노랫말도.
2: 그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0: 네?
2: 그님이 오신 것 같다고요.
0: 그님? 그님. 여보세요. 그님이 갑자기 왜 나와요?
2: 말하세요. 아니, 이쁘니까 차림도.
0: 이별하고 돌아서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첫사랑 그리움이 앙금으로 남아있더라. 네. 내 인생 이력서에는 지지 않는 상처이더라. 허전한 이 마음에 통터덩 통소리로 가슴을 치더라. 네. 이별하고 나니까 뭐 마음이 쓸쓸하니까 텅 빈 마음이네요.
3: 그렇죠. 사람이 사랑을 할 때는 서로 뭔가를 채우잖아요.
0: 그렇죠.
3: 좋은
0: 그럴 때는 통 꽉 채우는데 네,
3: 그렇죠.
0: 이별하고 나니까
3: 그 모든 추억을 다 버려야 되는데
0: 텅 빈 가슴.
3: 네, 그 버리고 나면 왜리 속이 더 시원할 것 같은데 왜리 다 버리고 나니까 더 그 속이 그렇구나. 아프고 쓰리더라. 네.
0: 그러면서 또 허스키까지 딱 올라가시고
3: 네, 제가 좀 목소리가
0: 절규하는 아유, 좋습니다.
2: 제가 볼 때는 버림을 받은 것 같습니다.
0: 이제 쓸데없는 얘기 마시고. 그 노래일 뿐이에요. 그 본인 감정 입하지 마시고.
2: 제가 이 노래를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0: 보조 MC께서 문자 좀 청취자들 문자 정성스럽게 소개해 주세요.
2: 가수 전영희 노래 강사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심리 상담 1급 자격증까지 완벽하신 신한상 가수님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는 신한상 가수님 존경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0: 봉사활동을 하시나 봐?
3: 아니, 왜냐면, 노인복지관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곳에 가서, 제가 이제 어머님을 한 6년을,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6년을 모셨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머님이 그 24시 이제 그 요양보호 네. 이런 데 있는데, 그런데 어머님 생일 때 되면 저희 자식들이 다 음식 싸갖고 가서 거기 생일잔치 해드리고 막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좋은 그런 추억들이 많이
0: 그게 계기가 있어요. 돼서 네. 이후에도 네. 네. 아주 좋은 일 하시네요.
3: 네. 네. 네.
0: 자, 청취자 여러분 문자 좀 짧게 좀 보내주셔야 됩니다. 남산 씨가 읽기가 힘들어하거든요. 자, 그런데 자, 몇 분 더 소개 좀 해주세요.
2: 조구목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신한상 가수님 노래도 모습도 짱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3: 아유, 감사합니다.
2: 또 물망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신한상 가수님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어요. 커피 맛있습니다.
3: 아유, 감사합니다.
2: 뭐 바리스타도 있고 뭐 별거 다 하네요.
0: 뭔 스타?
2: 바리스타.
0: 바리스타 뭐예요?
2: 아니, 커피 제 만들고 내리는 거죠.
0: 알겠습니다. 아니,
2: 사서 3개월 뛴 스페셜 게스트 MC한테 이런 걸 물어본 건 실례입니다.
0: 아, 죄송합니다. 네. 자, 이제는 자, 오늘의 자, 3승을 올 기대하고 있는 류인숙 씨의 노래, 본인 노래입니다. 1라운드. 엄마, 엄마. 자, 듣겠습니다. 자, 2번 류인숙 씨입니다. 중간 가지 말았던 홍보 좀 해주세요.
2: 아, 예. 네.
0: 자, 동접자가 지금 184분이나 돼. 대단한 겁니다.

0: 밤에 다 윈스 가수의 엄마 엄마. 아, 정말 심장을 후벼낸 듯한 아주 애절한 노래 잘 들었습니다. 류인식 씨. 네. 또 좀 우시려고 그래요. 지금 엄마 지난주에 펑펑 울더니. 네. 자, 보조 MC 문자 소개해 주세요.
1: 네. 8564 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두 번 비도 출출 오는데 노래가 잘 나오네요.
0: 두 번이 뭐야? 2번이지.
1: 8564님 두 번 비도 출출 오는데
0: 2번 류인식 응원한다고 2번, 2번이지.
1: 아, 2번.
0: 두 번이 아랍의 숫자 2라고 써 있으면
1: 제가
0: 2번
1: 그래요. 일부러 했습니다.
0: 다시 천천히 다시.
1: 자, 8564님 2번 비도 출출 오는데 노래가 잘 넘어가네요. 막걸리도 생각나고 진짜 엄마 생각나게 만드네요.
2: 네, 감사합니다.
1: 문자 두 줄 넘어가면 힘들어요, 청취자 여러분.
0: 그건 내가 아, 읽을 거야, 아저씨. 아, 예, 예. 자, 이거, 청취자 여러분, 문자 두 줄 넘어가면 저 남산 씨가 읽기가 힘듭니다. 한 줄로 좀 문자를 보내주세요.
1: 월급도 제대로 안 주는데 짧게 가세요.
0: 네, 자, 또 두 번째 문자.
1: 두 번째 문자. 그 광렬 님께서.
0: 아니, 그 위에 유화성 님.
1: 유화성 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엄마, 엄마 잘 부르고 삼승 가자!
2: 감사합니다.
0: 또
1: 광렬 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예쁘고 노래 잘하는 유인숙 가수님 응원합니다. 열린 성인가요 콘서트 대표 김광렬이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화이팅!
2: 감사합니다.
0: 자, 5974 님께서는 남산 MC님 의상 어디서 산 거예요? 지금 아,
1: 저는 그
0: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1: 미국에 그 아들이 있는데요. 버클리를 졸업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0: 미국에서요?
1: 사업차 지금 내한해 가지고
0: 아, 내한?
1: 예, 지금 다음 주 가기 아, 때문에 지금 방송을 듣고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이 의상을 들고 왔죠.
0: 아, 이 미제예요, 그러면?
1: 아, 여보세요. 만지지 마세요.
0: 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라운드 여기까지 하고 바로 이어서 2라운드 이제 갈 건데요. 2라운드 네. 곡은 커버곡을 해야 돼요. 본인 노래가 아니고.
3: 네네네.
0: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3: 진성 씨의 님의 등불.
0: 어, 진성의 님의 등불. 네. 어,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자, 신한산 씨의 두 번째 무대입니다. 이 진성의 님의 등불 부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 노래?
4: 동쪽에서 부는 바람.
0: 여보세요. 저, MC가 물어보면 보조 MC는 대답만 아니, 해주세요.
1: 이렇게 부르는 걸 말씀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잘난 척 그만하시고. 자, 그러면 신한산 씨의 두 번째 곡, 진성의 니메등불 박수!

0: 메시지 부탁해요.
1: 이거냐고 이거냐고
0: 1번이요.

0: 사랑해 씨 두 번째.
1: 진성의 니네 등골. 네.
2: 이 노랫말이 아주 좋습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내 님이여 누가 볼까 두렵소. 장독 뒤에 숨길까 이내 등 뒤에 숨길까. 나는 영원한 당신의 등불이 되리라. 나는 당신의 영원한 딸랑이가 되겠다. 이런 얘기 하면서
3: 딸랑 딸랑 딸랑 딸랑 딸랑.
2: 자 보조 MC 이 노랫말 어떻게 보십니까?
4: 아, 이 노랫말은 그 굉장히 심금을 울리면서 가슴을 휘어파는 그런 깊은 그런 애절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2: 여보세요. 그 저 스탠드바에서 하던 상투적인 거 말고 네? 지금 참신한 걸 좀 해봐요.
4: 참신. 여보세요. 저는 여기까지만 해야지 내가 선을 넘으면 메인 MC를 한게 되겠죠.
2: 자 청취자 문자 예. 격려 문자 소개해 주세요.
4: 한울본 원장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우유빛깔 신한산 멋있어요. 신한산 감성보컬 신한산.
5: 감사합니다.
4: 그리고 0880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1번 신한산 화이팅. 성함 잘 지으셨네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허스키 판소리 전공자 같이 잘 부르십니다.
5: 네, 감사합니다.
2: 아, 근데 여보세요. 보조 MC.

0: 씨. 이 오른팔로 자꾸 이게 흔들거리지 마. 뭐 웅변하러 왔어요, 여기.
1: 제가 그
0: 바디 가만히 있어 여기다.
1: 바디 랭게지 쓴 것은 아들이
2: 바디 랭게지? 바디 랭게지?
1: 바디 랭게지 맞잖아요.
2: 랭게지.
1: 아예 좀 발음이 좀 제가 이렇게 해 웃습니다 또.
0: 네. 수배반 청취자께서 남산이가 말 주변이 없네. 말 주변 없대는데. 수배반님 알아요?
1: 항상 웃기면 재미가 없으니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겁니다. 아, 넘어갑시다.
0: 고등학교 때 뭐를 뛰었다고 그랬죠?
1: 고등학교 때는 제가 어렸을 때 사서 3개월
0: 뛰었다. 사서 3개월 뛴 분입니다.
1: 겉장만 네. 뛰었습니다.
0: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이분이 네. 저희 저 승정원장 할 뿐이야. 어, 과거 시험 패스했을 테니까.
3: 예, 예.
0: 뭐 안타깝게 요새는 사서 3개월 시험 보는 데가 없으니까. 자, 이제 류인숙 씨, 2번 류인숙 씨 3승의 고지에 올라서느냐 마느냐 아주 중요한 노래입니다.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네. 다른 가수의 노래인데?
4: 네, 이번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미자 선생님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0: 어떤 곡이죠?
4: 동백 아가씨.
0: 동백 아가씨. 자, 준비 좀 해주시고요. 자, 남의 이미자로 통합니다. 류인숙 씨. 이미자, 남의 이미자 씨의 류인숙 씨가 부릅니다. 동백 아가씨. 박수! 2번 류인숙 적어주세요.

0: 남의 이미자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류인숙 씨, 이미자 씨의 노래 동백아가 씨 아주 구성지게 잘 불러주셨습니다. 저기 보조 MC 말이에요.
1: 네네.
0: 중간에 제가 이제 이 뭐 1번 누구, 2번 누구 문자 주세요 이런 거 하라 그럴 때,
1: 예예. 예.
0: 그 뭐 UFC 지금 뭐 사회자 뭐로 왔어요? 왜 손을 벅벅 찌르고
1: 아,
0: 그래요?
1: 제가 어렸을 때 그 씨름을 씨름면서 했었어요.
0: 아, 그런 건 궁금하지 않고.
1: 예, 궁금 안 하지
0: 않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0: 예, 제가 이제
1: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시면
0: 뭐 연습을 해온 건 아니고요. 예. 나름대로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 스탠드 바에서도 그렇게 했습니까?
0: 이게 노래하면서도 이게 액션이라고 하죠. 예. 제스처 이게 멋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1: 바디랭귀지
0: 그렇죠. 예.
1: 자,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0: 3765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당돌하고 당참섬 아가씨 류인숙 가수님 최고입니다. 힘차게 응원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3승 도전 화이팅.
1: 당돌하고 당찬 그다음에 뛰었다가 섬 아가씨 이렇게 읽어야지. 저는 당돌하고 당찬 섬 아가씨 류인숙 이라면 안 되지.
0: 저는 사서삼경을 어렸을 때 뛰었기 때문에 이거 잘 못합니다.
1: 자, 다음 문자 소개해 주세요.
0: 신우 이벤트 영상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동백 아가씨 감동을 주네요. 국민 가요를 정말 잘하십니다. 최고입니다.
2: 감사합니다.
0: 사마나 구인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유인숙 가수님 엄마 엄마 화이팅 삼성 갑시다요.
2: 감사합니다.
0: 동백 아가씨도 애절하게 잘 부르시네요.
2: 고맙습니다.
1: 네. 여보세요.
0: 네.
1: 저 이렇게 문자를 소개를 하면 그걸로 네. 입 딱 다물지 말고 이렇게 네. 문자가 왔는데 어떠십니까? 이렇게 좀 말도 좀 걸고 그렇게 해보세요.
0: 제가 이제 세 번째 하기 때문에 네. 점차로 이제 마음속에 우러납니다. 아. 저 이렇게 문자 왔는데 어떻게 힘나십니까?
2: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막 제가 계속 가사를 쓰잖아요.
0: 네.
2: 긴장돼서 가사 놓칠까봐 그 정도로 제가 긴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0: 제가 오늘 볼 때는요. 노래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긴장하신 것 같은데
1: 네.
0: 2승의 여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신한상에서 아까 조금 긴장한 것 같고요.
1: 네.
0: 우리 저 유인숙 가수님은 아무래도 이제 출연을 두 번 하고 이제 세 번째잖아요. 3승을
1: 예.
0: 도전하기 위한 어떠한 그 여유가 그 마치 이미자 선생님께서 오셔서 노래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가슴이 펑펑합니다.
1: 남산 많이 늘었다.
0: 많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1: 남산 많이 늘었어. 네. 자 그러면 질문도 여기 써 있는 거 한번 해보세요.
0: 질문 두 곡 다 부르셨어. 두 분 소감. 자, 우선 신한상 가수님부터. 이렇게 해서 웃기는 겁니다. 다 웃잖아요. 나만 안 웃고.
1: 자, 우리 도전자부터. 네. 어떠셨어요?
3: 아유, 이게 뭐, 그 경연 프로이다 보니까 네. 괜히 이 편한 자리가 될 수가 없고, 네. 괜히 긴장되고, 좀 이렇게 많이 떨리기도 하네요.
1: 네.
3: 어, 그래서 목도 괜히 더 재밌는 것 같고
1: 예.
3: 네, 좀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아유 노래 너무 잘하시네요.
1: 예, 예. 아유 겸손해 말씀하시는 것 네. 같고요. 자 이번엔 리인숙 씨 오늘 자 어떠셨어요?
2: 네, 저 역시 늘 긴장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냥 흘러 지나가는 그런 가수가 아니고 우리 시청자 청취자 분들 가슴에 영원히 남는 네.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1: 아유 좋습니다.
2: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 우리 보조 MC가 또 스탠드바 경력 30년이고 또 가요를 꿰뚫고 있는 분 아닙니까?
0: 아 그렇죠.
1: 이제 가수분의 그 심사평 짧게 한 30초씩.
0: 아무래도 이제 신한상 가수님은 미녀와 국악풍으로 어우러진 그 한 맺힌 소리가 나와 있고 우리 저 유인수 가수님은 역시 이미자 가수님의 정통 트로트의 어떤 맛을 진술을 보여주는 그런 대결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3: 네.
0: 잘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1: 그런데 아니 그런데 어떻다 이 전제는 그런데
0: 그런데 제가 심사를 할 게 아니고 네. 청취자분께서 제작진분께서 어떤 그 결론을 내리냐 여기에 달리는 거죠. 문자라든지 그 문자라든지 여기 듣는 청취자분들이 이제 점수를 내겠죠.
1: 그런 거예요?
0: 그런 거잖아요.
1: 심사평으로 안 할 거예요, 그러면?
0: 얘기했잖아요, 지금 심사평.
1: 이거 본인들 얘기고.
0: 아니죠. 이게 딱 보시면 벌써 색깔이 다르잖아요. 아,
1: 옷 색깔이 다르다?
0: 옷 색깔의 그 트로트의 맛이 색깔이
1: 여기까지 심사평, 멋진 심사평, 옷 색깔에 대한 심사평을 노래 자랑할 때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 잠시 후에 오늘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0: 다들 힘드시오. 자, 오늘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청취자 50, 제작진 50% 합쳐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자, 보조 MC 남산씨 발표해 주세요.
1: 제가 지금까지 출연하면서 가장 고민을 하고 가장 어려웠던 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머리에 지진 날 정도로 너무 발표하기 힘드네요. 두 분이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신한상.
0: 오버하지 말고.
1: 신한상 가수가 리허설 못했어요. 그래서 좀 긴장을 한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1번 펑, 2번 엄마 엄마를 부르신 두 분의 대결을 2, 3승 도전하겠지만 오늘은

0: 재대결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류인숙 씨는 삼성.
1: 네.
0: 그 다음에 네. 신한산 씨는 1승 도전. 네. 오늘 같은 똑같은 컨디션이 네네. 되는 겁니다. 자, 원래 이제 이 끝곡은 승자의 노래가 나가는 건데 오늘은 무승부라서 보조 MC 차만 타면 오는데 그 노래 틀어드릴까?
2: 스페셜 게스트예요. 네,
0: 근데 아까 시작할 때도 한번 나가서
2: 네.
0: 최일구의 인생 모인이를 틀겠대.
2: 그렇죠. 이 노래가 좋죠.
0: 최일구가 어떤 가수인지 알아요?
2: 최일구 여기 계시잖아요. 한마디 마세요.
1: 한마디 있으세요?
0: 바이 음반은 없고 파일만 있습니다. 아. 자, 유인숙 씨, 신한산 씨 오늘 감사합니다. 네, 보조 MC 남산 씨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우리 네 명 똑같이 보겠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자, 이 노래 들으시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2: 우리가 최고다.
0: 내가 최고다.
2: 내가 최고다.
0: 그렇지, 그렇지. 자.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0: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전북 자치도 진안군과 임실군, 울산광역시 울산동부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전라권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해당 지역 지나는 분들 평소보다 더욱더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나들이 갔다가 돌아가는 차량들이 이어지는 도로 곳곳에 사고가 있습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도심 성수분기점 쪽으로 가는 길 한청교 부근 하위 한계차로 쪽에서 현재 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고속도로 중에는 서양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가는 길 일직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 대천나들목 감속차로 지점에서도 사고 처리를 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4도, 습도는 66%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3: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2: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3: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2: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3: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2: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내부 순환로 성산 방면으로 국민대램프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차량들이 그대로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고요.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가는데 김천 부근 갓길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대로 비도 많이 내리고 있어서 더 이상 사고 없도록 안전운전하셔야겠고 그 밖에 도로들 1시간

시간대전과 비슷한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의 정체는 신탄진 부근부터 반포 사이로 군데군데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옥산 하이패스 요금소부터 청주 휴게소까지는 14km 정도 긴 구간에서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2도, 습도는 69%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기상청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조금 전 오후 5시 기준 남부지방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침수와 하천 범람, 축대 붕괴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에 사고가 많습니다. 고창 담양간 고속도로 고창 쪽으로 송강정 터널 부근 길 쪽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승주 부근으로도 빗길인 가운데 갓길에서 역시 사고 처리하고 있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6도, 습도는 71%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1: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0: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1: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4: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5: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6: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5: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6: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7: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도로는 1시간 사이 정체 구간이 부쩍 줄었는데요. 고속도로에는 아직 길게 밀리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오후 6시 기준으로 전남권과 경상권에 일부 호우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요. 내일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중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가는 길 조남분기점 부근 5차로 쪽에서는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서청주 부근 1차로와 2차로에 걸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2도, 습도는 72%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3: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2: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내일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수도권 일대로는 이른 새벽부터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강해지겠습니다. 월요일 출퇴근길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도로 위에 정체 구간은 부쩍 줄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만 밀리는 가운데 밤길 돌발 상황에는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성산대교 조금 지난 지점 2차로 쪽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화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밀리고 동부간선도로 도심 성수분기점 쪽으로 월릉교 부근 3차로 쪽에서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도, 습도는 73%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0: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빗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0: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0: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해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하품은 졸려서 하는 게 아니래요. 뇌가 뜨거워지면 식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하품을 하면 당신 뇌도 덥다고 착각해서 따라하는 거라네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레니 클라비치, Are you gonna go my way?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하품을 하는 이유가 원래 산소 부족 때문에 한다고 배웠죠.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래요. 산소 농도를 올려도 하품 횟수는 그대로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가설이 뒤집혔습니다. 뭐 뉴욕 주립대에서 뭐 그런 연구를 했나 본데 그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하품이 전염되는 이유는 공감 때문이라는 설이랑 그 무리의 전체 뇌 온도를 같이 조절하려는 진화적 습관이다라는 썰도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이런 재미있는 이런 사연들 같이 공유해 주시지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어떤 선물이냐면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 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The Stroke, Last Night. 이어서 Mage Star, Fade Into You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꽃마리님, 보헤미안 랩소디 오랜만에 들어요. 이 시간에 들으니까 더욱 좋습니다. 순우디 목소리가 많이 잠긴 것 같아요. 목 관리 잘하세요. 아, 잠겼다. 그러면은 한 4일 전쯤에, 4일 전인가 그때 제가 좀 목이 잠겼었지요. 그때 보내신 사연 같습니다.

3391번님, 저는 국민학교 세대라 고무줄놀이 세대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처럼 우리 땐 고무줄 하면서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이 있었죠. 금강산 찾아가자 음률에 맞춰 고무줄을 했습니다. 아, 나도 나이가 먹었구나. 막상 쓰고 보니 슬프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 맞아요. 제가 며칠 전 여는 말에서 외우는 방법 중에 노래로 외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쓰신 사연 같습니다. 나이 먹었구나, 슬프다, 이렇게 쓰셨네요. 네,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고마워요.

슬레이어, Raining Blood. 이어서 닉 드레이크, 핑크 문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두 곡이 너무 극과 극이었죠. 슬레이어 노래는 4254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헤비메탈 틀어주는 방송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앞에 그 새싹 이렇게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 같네요. 자주 놀러 오십시오. 노래 이어서 듣겠습니다. 허클베리 핀입니다. 사막.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3265번님. 방송국에서 일하는 40대입니다. 방송국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밤샘도 즐겁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재밌었는데 요즘은 후배들의 아이디어를 따라가는 것도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쌓은 경력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시작하기도 두렵습니다. 제가 아직 이 일을 더 할 수 있다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1: 네, 오늘 새로운 목소리가 나와서 다들 당황하셨지요. 상황은 제가 이거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사연은 방송국에서 15년 동안 일을 하셨는데 그만둘까 버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이거는 그냥 딱 듣자마자 답이 나왔어요. 해야죠. 15년 버텨놓고 지금 와서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3265번님 아니면 누가예요? 요즘 버거운 거 실력 없어서 아닙니다. 그냥 질린 거예요. 15년 동안 같은 일을 계속 하셨으니까 뭐 솔직히 안 질리면 그게 이상한 거죠. 후배들이 반짝반짝해 보이시죠? 그 후배들 인제 시작이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 3265번님은 뒤처진 게 아니라 그 반짝이는 그 상황 다 겪어보셨잖아요. 너무 오래 달려오신 거죠. 자, 과연 내가 뒤처진 걸까 확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후배 아이디어에 당신의 노하우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당신이 15년 동안 쌓은 거 따라가는 속도가 아니라 후배들의 아이디어를 접목할 수 있는 안목입니다. 그 안목이 월급인 거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만두면 후회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을 제가 이렇게 보면 경력 버리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좀 도망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만약에 다른 일을 간다고 하면 또 15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바에 여기에서 뭐 하나 더 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거 5분이라도 더 하시면서요. 밤샘이 재밌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일이 재밌던 게 아니라 그 같이 밤샜던 사람, 문화, 느낌이겠죠. 요즘은 혼자 결과만 보고 있으니까 재미없는 거 아닐까요? 옆에 사람 한번 챙겨보세요. 그러면 다시 재밌어집니다. 내일도 출근해서 하던 방송일 그냥 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3265번님, 15년이면 이미 방송계의 아티스트입니다. 지금까지 권순우의 소소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0: INXS, Never Tear Us Apart 들으셨습니다. 오늘 고민 3265번님. 근데 이거 내용을 읽다 보니까 이거 황정우 PD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방송국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는데 그만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 네. 그리고 오늘 앞에 사연을 어떤 여성분께서 읽어주셨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아, 네. 저는 이분 개인적으로 호칭을 장 PD님이라고 부르시는데,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고민 상담하는 거를 오디오북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오디오북을 담당하시는 PD님이세요.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그냥 PD로만 알고 있었는데 성우셨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1: 네.
0: 이제 우리 황정호 PD가 그럼 빨리 들어가서 이 사연 읽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들어오셨어요. 고맙습니다.
1: 아, 제가 더 고맙습니다.
0: 네, PD님 어떻게 들어보니까 오디오북 어떻게 괜찮겠어요?
1: 네, 다양한 사연이 많아서 네네. 또 오디오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네. 가치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래요?
1: 제가 읽은 혹시 성우 멘트는 어떠셨나요?
0: 아, 좀 긴장해가지고 들지도 않았어요.
1: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디오북 제작을 준비하고 있는데
0: 네네.
1: 앞으로 권순우 선생님과 좋은 작품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저도 잘 해봐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런데 성우, 여태 성우 출신이라고 하셨잖아요.
1: 네.
0: 어떤 성우, 특히 어느 쪽을 하신 거죠? 뭐 애니메이션 아니면 뭐 나레이션 뭐 있을 거 아니에요.
1: 아, 네. 애니메이션도 출연을 했었고 홍보나 광고 쪽으로도 그리고 CM송 활동도 했었고 근데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협회 성우는 아니고 비협회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0: 아, 또 그런 게 있어. 협회, 비협회가 있어요?
1: 네. 대한민국 성우가 되려면은 협회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0: 네네.
1: 네. 저도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지만, 네.
0: 아, 그게 무슨, 여러 가지 조건이 좀 까다로운가
1: 맞아요.
0: 봅니다.
1: 네.
0: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 만한 그런 작품은 뭐가 있을까요, 혹시?
1: 혹시, K방송사에서 애니메이션 팬티 히어로. 팬티라는 단어를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0: 팬티 히어로요?
1: 네, 거기서 남자 주인공 역할을 했었습니다.
0: 아. 애기들 보는 애니메이션.
1: 맞아요. 타겟층이 아이들, 청소년.
0: 팬티 히어로.
1: 팬티 히어로, 캡슐 세이버 등등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아, 그리고 지금 현재 방영 중인 K방송사에서 더클링 2라는 애니메이션도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0: 아, 그것도 아동?
1: 네, 맞아요. 타겟층이 아동입니다.
0: 혹시
1: 네.
0: 제 표정을 보시니까 알 것 같은데 실례가 안 되면
1: 네.
0: 거기 나왔던 목소리 뭐 잠깐 뭐 할 수 있을까요 혹시?
1: 네.
0: 뭐 청취자분들이 들으면 아, 저 목소리 뭐 이렇게 알만한 그런 애니메이션?
1: 아, 그러면 제일 자신 있는 10대 남아 연기 한번 네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대사가 없는데
2: 엄마 나 초콜릿 먹고 싶어요.
1: 와. 감사합니다.
0: 아, 진짜. 근데 갑자기 막 표정도 변하고.
1: 아, 네.
0: 이게 성우분들이 연기를 한다라고 하는 게 진짜 그러네요.
1: 네, 와. 중요하죠.
0: 10대 남자의.
1: 10대 남아 연기였습니다.
0: 이야, 대단하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제 다시 본업으로 돌아와서.
1: 네. 네.
0: 제 그 오디오북 잘 좀 부탁드리고요.
1: 네.
0: 네. 그리고 저희 권순우의 새벽 공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1: 네.
0: 요새 TBS가 좀 힘들잖아요. 얘기 들으셨죠?
1: 네. 네.
0: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고,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TBS 다큐를 제가 봤었는데요. 버티는 것이 투쟁이다. 그 말이 제일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멀리서, 네.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0: 투쟁.
1: 네. 이 단어가 맞는지. 컷!
0: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REM, Losing My Religion. 이어서 Who's I Joe, Too Sweet 들으셨습니다. 우리 조금 아까 잠깐 초대석에 오셨던 우리 장 PD님이 제가 앞으로 제작할 오디오북의 담당 PD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그 우리 황정호 PD하고 같이 만나서 미팅이 있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우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황정호 PD는 한 달에 한 번씩 출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글쎄 저는 이제 여러분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연으로 원하시면 그렇게 하고 원하지 않으시면 늘 하던 대로

Tears for Fears. Everybody want to rule the world. 들으셨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5584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는 지금 이 방송이 최고죠. 비가 장마급으로 많이 내린 오늘 노래 신청합니다. 신하위 크게 라디오를 켜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 신하위의 크게 라디오를 켜고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KBS 캠페인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고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충남권과 일부 강원도 전북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기 남부에도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서안암 나들목 부근에서는 약 3시간 전 대형 화물차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갓길 통행만 가능하다가 약 3분 전부터 3, 4, 5차로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전차로가 3시간 가까이 통제였었기 때문에 뒤로 성남요금소부터 8km 구간 서있다시피 한데요. 다른 도로로 우회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TBS 교통정보
5: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서안한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모두 끝났지만 처리하는 데 3시간 넘게 걸렸기 때문에 뒤로 판교분기점부터 10km 구간 정체고요.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구리에서 토평까지와 상일에서 서안함까지 밀립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문학나들목 부근 2, 3차로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하기분기점부터 2km 구간 정체인데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도봉터널 안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3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미 정체되던 곳이라 터널 이전부터 성수분기점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가는데 1시간은 예상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도, 습도는 92%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I'm like...

나도 빨리 나와라. 일리디디맨의 my storyline. Don't knock on my door. 나 얼른 나가버려. Toxic lover, you know better. 거기 숨지 말고 얼른 나와. 일리디디맨의 my storyline. Don't knock on my door. See you.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비까지 내리고 있어서 평소보다 더 정체가 심한데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는 강동대교 이전부터 한강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 반대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여의 하류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로 이 구간 1시간 넘게 걸리고요.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기름램프부터 연희램프까지 막힙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정체이고요. 행주, 가양, 성산, 서강대교, 그리고 반포와 성수,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죽전휴게소에서 판교,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정체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목감에서 금천까지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